생각에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풍물 소리에 건졌더니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쓴살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호소하다 모여 몰려나와 구경 머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저리로 돌린다 세상 소리 풍거를 넘어 빠져나가니 이 밤 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